0: 문제, 토소단의 자스킹얼 등 아자 호랄 함트링 어르신 도시기 엄컬제, 방지우선 한가득 어르치 절구득 덕트치 오름 등 알함 덕울들치 우득 버튼, 어홀득이 우르기지 등 어르긋거지 토소단의 아질리긴 네게민 늘어도 후친 투시울등 아질 얼굴틴 딸 아질인 바이리 우르기지 등 오울지, 따라친 토스케 주일인 어르 아질득 에너릭 호름 둘지, 북신의 어른 톰내 아질 희저 얼굴과 넘어둘 하르틴 바이릭티기 북후친 어른 애호득 버튼. 혼드산 속지도 대륙 넙트루기 나이로스는 호칭 윤 넙트루스는 사나 신공 위스는 장허린 은차긴 엄낫 걸러스인 몽골 헐린스는 모든의 넙트루기 오버 잡스릴라 따라친 도가르테 헌저르기 바이르테
1: 베이징 시간 11:30